난 불편해요 before 위기상 밤부터 위상 조수고 멀리하면 달려면 돼 조수고 밤만 달려면 돼 어려운 모인 밤에 싸움 앞에 런던 블로우 눈치는 원벅다 프랑보우차 We know get a video when I'm a girlfriend 우사 잠겨 so that we are different